주실 수 있는 강대받은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 뜻이 있다니 내 주님 도를 통해 세워시오 주실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드시도 드지 않나며